한 입경 인원은 연인 수로 200만 명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6월 20일 터키사 전문란 새 사상으로 새 료종 인솔에서는 길림 이중 련동 문화관광 활동 정체롭게 선보여라는 제목으로 훈촌 실크로드 발해 고진 풍경구와 장춘대학교 특수교육학원 간의 협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보도에서는 공익이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고 문화관광이 취업을 이끄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관광 공연이 공개돼 큰 호평을 받고 있으며 관련 공연 미니 영상은 온라인 전 플랫폼에서 누적 재생 수가 천만 회를 돌파했다고 전했습니다. 6월 18일 연변 위성 텔레비전 방송 연변 뉴스에서는 새 훈촌 통상구 기능시험 측정 단계 진입이라는 제목으로 새 훈촌 통상구에서 시험, 점검, 시정, 보안을 함께 진행하는 사업기제를 엄격히 집행하고 3일마다 한 정도의 통관 업무를 새롭게 초과하는 방식으로 상품, 차, 해산물 등전 품목 통상구 업무 시험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 포괄면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통관 절차를 최적화하며 검수 및 신고, 전체 사용 투입 등 각종 마무리 공략 사업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6월 19일 연변 뉴스에서는 연변주 각지 단오민속 활동 다채롭게 펼쳐지라는 제목으로 단오의 고어한 운치, 예술이 공문에서 이어져 종로 단오 민속문화 체험 활동이 훈촌 통상구 입경대청에서 시작됐다며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무형문화유산 전지체험구역에서 전승인이 현장에서 능숙한 솜씨로 전지작품을 오려내고 러시아 관광객들에게 오색시를 묶어주며 무형문화유산의 매력을 체험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훈촌시 카카두 사회구역에서는 도시건설 사포츠의 적극 호응에 사회구역 3.1군 당원자원 봉사자 열성 주민들을 조직해 일련의 도시건설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실제적인 행동과 효과로 문명건설의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고 전민도시건설의 열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남가도 광천사회구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은 홍색자원봉사 복장을 입고 분공 협력하면서 넘치는 열의로 서구역 주변 녹화대, 레저 광장, 위생 사각지대 등 중점 구역의 쓰레기 정리 사업을 전개해 사회구역의 오지럽고 혼란한 문제를 힘써 개선함으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편안한 거주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해동가도 림원 사회구역에서는 도시건설 선전과 환경정돈 쌍방향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여러 방면으로 문명도시 건설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대면 소통과 인도, 실제적인 정리 정돈을 통해 길가 점포의 경영 질서를 효과적으로 규범화하고 상가 주변의 환경위생 사각지대를 철저히 제거해 거리와 골목의 환경이 더욱 깨끗하고 질서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로년대학에서는 그날의 훈촌 실크로드 발해 고진에서 정체로운 문예회고 공연을 선보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요에 따르면 연변주 당위 로간부국에서는 중심 대국면에 봉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2026년 은경 변강 노래, 7월 홍색 노래 결렬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이번 훈촌 특별회보 공연에서 훈촌시 로년대학에서는 가곡 등화 속의 중국, 아리랑 정감, 인무, 박편무, 그리고 소합창, 사랑해요 중국 등 정체란 종목을 알심대로 편성했습니다. 공연은 훈촌시 퇴직 간부들이 노련에 배울 수 있고 즐길 수 있으며 자신의 몫을 할수 있는 정신 풍모를 전방위적으로 전시하고 로 간부들의 일터를 떠났어도 당과 함께하고 퇴직해도 퇴색하지 않는 정치적 책임을 생동하게 해석하면서 전민이 당의 운위를 노래하고 한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농후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당 창건 105돌에 헌니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단오절 연휴 기간 훈촌 방천 풍경구는 많은 관광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풍부한 관광 대상, 완비된 봉사 시설, 소려한 자연 경관 및 깊은 역사 문화 자원이 어우러져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이 높은 곳에 올라 한눈에 삼국을 바라보는 독특한 경치를 감상하도록 흡인했습니다. 한가로운 계절에 최적의 관광지 방천에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습니다. 혼천 방천 풍경구의 용호각 전망대에는 관광객들로 붐볐으며 삼국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장관을 이룬 경치에 관광객들은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한눈에 삼국을 바라보는 진귀한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조선족 전통 건축 양식을 융합한 동방제일촌 방천촌도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며 인기 있는 인증사진 명소가 됐습니다. 관광객들은 마을을 거닐며 변경 지역의 민속 풍정을 체험하면서 여유롭고 즐거운 휴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그날의 훈촌시 새시대 문명실천 선전교육중심과 훈촌시 홍성규 사회봉사연합회에서는 연합으로 우리의 명절 탄호 군중성 문명실천 주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여러 민족 군중들은 한자리에 모여 웃음소리 가득한 민속 체험 속에서 전통 명절의 매력을 느끼고 문명의 새로운 기풍을 함양하면서 여러 민족의 대화, 교류, 융합을 촉진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문화자원 봉사자들은 통속적이고 알기 쉬운 언어로 구론의 애국 이야기와 단오절의 유구한 역사 맥락을 정겹게 들려주었습니다. 민속 체험군은 인기가 폭발적이었고 생활 향기가 넘쳤습니다. 모두들 탁자에 둘러앉아 함께 대잎을 펴고 찹쌀을 재워놓고 면실로 묶는 등 능숙한 동작으로 종주를 만들면서 서로 만드는 기법을 교류하고 솜씨를 겨루었는데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쑥향낙 만들기 체험 역시 큰 인기를 끌었는데 모두 자원봉사자의 보조에 맞춰 직접 만들며 한땀 한땀 아름다운 소망을 엮었습니다. 은은한 쑥향이 현장에 감돌아 분위기를 한껏 달구었습니다. 무대에서는 문명 꽃피는 행복한 훈춘 문예 공연이 잇따라 펼쳐졌는데 가무, 전지쇼, 이인전, 중국 전통 복장 패션쇼 등 다채로운 문예 종목들은 삶이 밀착되고 민심에 닿아 현장 군중들에게 풍성한 문예 만찬을 선사했습니다. 다음, 기자가 기상 부문으로부터 요해한 데 따르면 이번 주 총체적인 날씨 추세는 기온이 정상이고 강수량이 뚜렷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9도 좌우로 평년 같은 시기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전기에 기온이 내렸다가 후기에 오르며 23일부터 기온이 약간씩 떨어지다가 26일부터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균 강수량은 6 내지 10mm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14mm가량 적고 23일부터 25일에는 적은 비 혹은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훈촌시 기상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23일부터 25일 낮에는 려운 날씨가 있으므로 국지성 천둥, 번개, 단시간 내 강한 비, 우박과 천둥, 강풍 등 기상재해 방어에 유의해야 합니다. 강우 날씨로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도가 낮아지므로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차량과 행인은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주 기상 조건은 농사 활동을 전개하는 데 유리하므로 각 향진에서는 정간 관리를 강화하고 제때에 배토, 잡초 제거와 추가 시비를 해 작물의 생장 발육을 촉진하는 동시에 병충해 예방 퇴치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성주매체소렌즈를다국전자상거래산업통상구통관건설연휴기간문화관광활동에돌리고珲春발전을지속적으로주목하고있습니다전민공동건설전민공유전국문명도시건설전문안입니다오늘은도시건설난관돌파의헤이햄없이자원봉사로인심덮이고있다는내용으로보내드리겠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연일길림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연변위성텔레비전방송에서는분분히珲春다국전자상거래산업통상구통관건설연휴기간문화관광활동등원소에렌즈를돌려보도를진행했습니다6월16일길림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길림뉴스연합보도에서는珲春다국전자상거래무역액104억원달성이라는제목으로올해珲春다국전자상거래가역세속에서도크게성장하고있음을보도했습니다보도에따르면珲春은통상구와종합보조구정책우수에의탁해대러시아다국물류가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으며지속적으로다국물류체계를보완하고무역모식을혁신해대외무역경제규모를꾸준히장대시킴으로써전성외향형경제의고품질발전에동력을부여하고있다고했습니다6월18일길림뉴스연합보도에서는길림신전자상거래소비새기능활성화라는제목으로618전자상거래판촉활동이단오절과겹치면서다국전자상거래소비가빠르게증가하고있다면서珲春동부가국제상품성의러시아수입과는온라인다국전자상거래판매와오프라인판매를융합해또한차례소비성수기를맞이하고있다고보도했습니다6월19일길림뉴스연합보도에서는단독으로새珲春통상구첫진다국전자상거래화물운송통관시험완성종합수용력3배향상이라는제목으로새珲春통상구가첫진으로다국전자상거래화물차량10대의출경통관시험을완성했다고보도했습니다보도는국내인류의변경통상구를기준으로삼아8개입경과8개출경화물검사통로10개입경과10개출경여객검사통로를갖추고있고지혜감독관리표준화된창고저장시설이함께배비돼있어종합수용력은기존통상구에비해3배이상향상됐으며설계기준으로년간화물통관량은200만톤년간입경인원은연인수로200만명에달한다고했습니다6월20일톱기사전문안새사상으로새료종인솔에서는길림이중련동문화관광활동정체롭게선보여라는제목으로珲春실크로드발해고진풍경구와장춘대학교특수교육학원간의협력을집중조명했습니다보도에서는공익이문화관광을활성화하고문화관광이취업을이끄는새로운형태의문화관광공연이공개돼큰호평을받고있으며관련공연미니영상은온라인전플랫폼에서누적재생수가천만회를돌파했다고전했습니다6월18일연변위성텔레비전방송연변뉴스에서는새珲春통상구기능시험측정단계진입이라는제목으로새珲春통상구에서시험점검시정보안을함께진행하는사업기제를엄격히집행하고3일마다한종류의통관오물을새롭게추가하는방식으로상품차해산물등전품목통상구업무시험을질서있게추진하고있으며업무포괄면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통관절차를최적화하며검수및신고전체사용투입등각종마무리공략사업도총괄적으로추진하고있다고보도했습니다6월19일연변뉴스에서는연변주각지단오민속활동다채롭게펼쳐져라는제목으로단오의고어한운치예술이공문에서이어져종로단오민속문화체험활동이珲春통상구입경대청에서시작됐다며보도했습니다보도는 무형문화유산 전지체험구역에서 전승인이 현장에서 능숙한 솜씨로 전지작품을 오려내고 러시아 관광객들에게 오색실을 묶어주며 무형문화유산의 매력을 체험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훈촌시 카카도 사회구역에서는 도시건설 사포체 적극 호응해 사회구역 3.1군 당원자원 봉사자 열정 주민들을 조직해 일련의 도시건설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실제적인 행동과 효과로 문명건설의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고 전민도시건설의 열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남가도 광천사회구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은 홍색자원봉사 복장을 입고 분공협력하면서 넘치는 열의로 서구역 주변 록화대, 레저광장, 위생사각지대 등 종점구역의 쓰레기 정리사업을 전개해 사회구역의 오지럽고 혼란한 문제를 힘써 개선함으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편안한 거주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해동가도 림원 사회구역에서는 도시건설 선전과 환경정돈 쌍방향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여러 방면으로 문명도시 건설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대면 소통과 인도, 실제적인 정리정돈을 통해

4곡, 등화 속의 중국, 아리랑 정감, 인무, 박현무, 그리고 소합창, 사랑해요 중국 등 정치란 조목을 알심대로 편성했습니다. 공연은 훈춘시 퇴직 간부들이 요련해 배울 수 있고 즐길 수 있으며 자신의 몫을 할수 있는 정신 풍모를 전방위적으로 전시하고 로 간부들의 일터를 떠나서도 당과 함께하고 퇴직해도 퇴색하지 않는 정치적 책임을 생동하게 해석하면서 전민이 당의 운위를 노래하고 한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농후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당 창건 105돌에 헌니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단오절 연휴 기간 훈춘 방천 풍경구는 많은 관광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풍부한 관광 대상, 완비된 봉사 시설, 소려한 자연 경관, 깊은 역사 문화 자원이 어우러져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이 높은 곳에 올라 한눈에 삼국을 바라보는 독특한 경치를 감상하도록 흡인했습니다. 한가로운 계절에 최적의 관광지 방천에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습니다. 훈춘 방천 풍경구의 용호각 전망대에는 관광객들로 붐볐으며 삼국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장관을 이룬 경치에 관광객들은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한눈에 삼국을 바라보는 진귀한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조선족 전통 건축 양식을 융합한 동방제일촌 방천천도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며 인기 있는 인증사진 명소가 됐습니다. 관광객들은 마을을 거닐며 변경 지역의 민속 풍정을 체험하면서 여유롭고 즐거운 휴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그날의 훈춘시 새시대 문명실천 선전교육중심과 훈춘시 홍성규 사회봉사연합회에서는 연합으로 우리의 명절 단오 군중성 문명실천 주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여러 민족 군중들은 한자리에 모여 웃음소리 가득한 민속 체험 속에서 전통 명절의 매력을 느끼고 문명의 새로운 기풍을 함양하면서 여러 민족의 대화, 교류, 융합을 촉진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문화자원 봉사자들은 통속적이고 알기 쉬운 언어로 구론의 애국 이야기와 단오절의 유구한 역사 맥락을 정겹게 들려주었습니다. 민속 체험군은 인기가 폭발적이었고 생활 향기가 넘쳤습니다. 모두들 탁자에 둘러앉아 함께 대니플 펴고 찹쌀을 재워놓고 면실로 묶는 등 능숙한 동작으로 종주를 만들면서 서로 만드는 기법을 교류하고 솜씨를 겨루었는데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쑥향낙 만들기 체험 역시 큰 인기를 끌었는데 모두 자원봉사자의 보조에 맞춰 직접 만들며 한땀한땀 아름다운 소망을 엮었습니다. 은은한 쑥향이 현장에 감돌아 분위기를 한껏 달구었습니다. 무대에서는 문명 꽃피는 행복한 훈춘 문예 공연이 잇따라 펼쳐졌는데 가무, 전지시오, 이인전, 중국 전통 복장 패션쇼 등 다채로운 문예 종목들은 삶이 밀착되고 민심에 닿아 현장 군중들에게 풍성한 문예 만찬을 선사했습니다. 다음. 기자가 기상 부문으로부터 요해한 데 따르면 이번 주 총체적인 날씨 추세는 기온이 정상이고 강수량이 뚜렷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9도 좌우로 평년 같은 시기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전기에 기온이 내렸다가 후기에 오르며 23일부터 기온이 약간씩 떨어지다가 26일부터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균 강수량은 6 내지 10mm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14mm가량 적고 23일부터 25일에는 적은 비 혹은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훈춘시 기상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23일부터 25일 낮에는 려운 날씨가 있으므로 국지성 천둥, 번개, 단시간 내 강한 비, 우박과 천둥, 강풍 등 기상재해 방어에 유의해야 합니다. 강우 날씨로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도가 낮아지므로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차량과 행인은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주 기상 조건은 농사 활동을 전개하는 데 유리하므로 각 향진에서는 정간 관리를 강화하고 제때에 배토, 잡초 제거와 추가 시비를 해 작물의 생장 발육을 촉진하는 동시에 병충해 예방 퇴치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길림성인대상무위원회보조인가효동이조사연구조를인솔해珲春시에서변경촌특색산업을육성장대시켜현역경제의고품질발전의조력에대한전문조사연구를전개했습니다珲春에서홍색조력을깊이발굴하고생태바탕색을깊이뿌리내리며푸른바다개방을활성화하면서홍색으로령혼주조녹색으로동력부여푸른색으로도시흥성의변경고품질발전의길을걸어가고있습니다길림성위성텔레비전길림뉴스연합보도에초심사명명기부흥로정에서분진전문안에서이에대해심층보도를진행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6월23일길림성인대상무위원회보조인가효동은조사연구소를인솔해珲春시에서변경촌특색산업을육성장대시켜현역경제의고품질발전의조력에대한전문조사연구를전개했습니다조사연구소는선으로珲春통상구마천자향남산촌에서통상구통관수출입무역변경촌특색산업의발전상황을상세히요해했습니다조사연구소는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통로건설을지속적으로강화하고통상구통관효율을제고하며수출입규모를확대하고수립경여객봉사보장을최적화하고통상구발전동력을활성화함으로써고수준개방으로고품질발전을절실히지탱해야합니다지리적위치우세산업우세자원우세의탁해당지실정에맞게변경촌의특색산업을발전시키고문화관광으로향촌의인기를결집시키고활력을증가하는데힘쓰며정밀가공농산물인증브랜드선전등방식으로제품부가가치를높여군중중수와촌집체경제발전을촉진해향촌전면진흥을추동해야합니다연변주인대상무위원회부주임왕추국珲春시인대상무위원회주임리강신대상무위원회부주임왕연등이조사연구에참가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길림성의중요한로혁명근거지동북항면의핵심활동구역으로서珲春에서는홍색저력을깊이발굴하고생태바탕색을깊이뿌리내리며푸른바다개방을활성화하면서홍색으로영혼주조녹색으로동력부여푸른색으로도시흥성의변경고품질발전의길을걸어가고있습니다6월22일길림위성텔레비전방송길림뉴스연합보도에서는초심사명명기부흥로정에서분진전문안에서이에대해심층보도를진행했습니다珲春은동만지역에서가장일찍유격대를건립하고항일근거지를개척한핵심구역의하나입니다대황구연통라자등지에서항변장병들은피를흘리며써먹고충성어린마음으로변방을지키고국가에보답하는위대한항변정신을주도했습니다그늘의珲春에서는홍색근맥을깊이심어주고홍색자원을활성화하면서대황구당사전람관13열사릉원청수동현이탄생지항변미령등홍색요적지를체계적으로보수해왔습니다이와함께점을이어사슬을이루질적향상과동력을부여하고항변의길다시걷기변경홍색연합수변정신선전강연등특색코스를알심대로구축해몰입식홍색교육전경을혁신적으로조성함으로써전역통색연구진열을구축했습니다珲春에서는홍색자원을깊이개발하고수변정신을전승하는동시독특한생태자원과통상구지리위치우세에립각해홍색문화관광과생태건강양식특색농업다국해양경제통상구개방산업의심층융합을추동해록수청산이흥변부민의가장아름다운바탕색으로되게하고있습니다국가인류개방통상구로서珲春에서는다국남해산업을힘써발전시키고있으며러시아원동해역과인접한독특한우세를비롯전국핵심신선킹크랩수입집산통상구를구축하고보세창고저장입경림시양식심층가공 전국 분류 발송의 전사슬 다국해산물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산업과 연동해 동산구 상업무역 더하기 해산물 체험 더하기 변경관광의 융합업태를 구축하고 고수준의 개방으로 산업성격, 도시 품질 향상, 군중 정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훈추는 혁명정신을 인솔로 민족 단결을 유대로 지속적으로 홍색 문화관광, 녹색 생태, 남색 통상구의 심층 분홍을 추동하고 있으며 자원 우세를 고품질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시켜 변강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답안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21일 훈춘시 제사중학교에서는 청춘의 바통 이어 함께 만드는 찬란한 장 9학년 졸업반 및 8학년 지리 생물 고중입시 주제의 국기 개항식을 거행해 곧 고중입시를 맞이하는 9학년 학생들을 응원하는 동시에 8학년 학생들이 청춘의 사명을 이어받아 사중의 도전 정신을 계승하도록 했습니다. 이른 아침 격앙된 선율과 함께 9학년 학생들이 질서있게 8학년 대례에 합류했는데 9학년의 학생들이 나란히 서 있는 장면은 따뜻하면서도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각 학년의 우수 학생들로 구성된 국기 호위대가 힘차게 입장했고 우렁찬 격려 구호가 교정에 울려 퍼지며 소년들의 앙양된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8학년과 9학년 학생 대표들이 차례로 발언하며 청춘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게 축복을 전했습니다. 전체 학생들은 장엄한 선수로 꿈을 향한 신념을 견장히 했습니다. 의식에서는 또 훈장과 팔찌를 서로 교환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그늘의 기자는 시민들로부터 훈촌 2고중 종합청사 부근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좀비 차량 여러 대가 있는데 이는 공용 주차 공간을 장기간 점유할 뿐만 아니라 차량 표면에 먼지가 쌓여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시민들은 관련 부문에서 이에 관심을 갖고 조사해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기자는 이 차량들의 자체가 먼지로 가득 쌓여 있고 바퀴가 찌그러져 있으며 일부 차는 자체가 녹아스로 얼룩덜룩하고 차 안에 잡동사니도 쌓여 있으며 외관도 볼품없이 낡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좀비차는

0: 공공 공간을 점용해 교종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선로의 로화, 부품 파손, 차내의 잡동사니 퇴적 등 요소로 인해 소방 안전 우환도 존재합니다. 적지 않은 시민들은 차량을 장기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 도시의 외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출향, 생활에도 불편을 가져다 준다고 표했습니다. 관련 부문에서 가능한 빨리 조사 정돈을 전개하고 안전 우환을 제거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질서 있으며 안전한 공공 환경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험생들이 과학적으로 심신 상태를 조절하고 학부모들이 자녀를 잘 인도하도록 돕고자 그늘의 훈춘시 뇌건강병원 정신과 의사는 기자의 취재에 전문적인 유도 건의를 내놓았습니다. 대학 입시가 끝난 후 수험생들은 장기적인 과학학습 상태에서 갑자기 무구속 완화 상태에 진입했기에 심리와 신체의 락차 파동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적으로 홀씨한다면 수험생들의 심신 건강과 후속 진학, 생활 상태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의사는 평범한 학부모들에게 시험 후 수험생들은 심리가 가장 취약하고 정서가 가장 불안정한 특수 단계이기에 부모의 태도와 가정 분위기가 아이의 심리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절기가 완연한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름으로 가는 길목에서 기온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장단 맞추기 참 힘이 듭니다. 그래도 한여름이 오기 전에 더운 날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 충분한 수분 섭취 등 여름철 건강 수칙 잘 되새기고 여름철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기 쉽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시고 외출하실 때에는 기상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시고요. 가방이나 차 안에 작은 우산 하나쯤은 꼭 챙겨 나가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춘,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2도. 춘화,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기온은 21도. 하다문,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21도. 양포,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20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2도. 경신,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20도. 반석,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1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3도. 영안,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3도. 밀강,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20도. 방천,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19도.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길림성인대상무위원회보조인가효동이조사연구조를인솔해珲春시에서변경촌특색산업을육성장대시켜현역경제의고품질발전의조력에대한전문조사연구를전개했습니다珲春에서홍색조력을깊이발굴하고생태바탕색을깊이뿌리내리며푸른바다개방을활성화하면서홍색으로령혼주조녹색으로동력부여푸른색으로도시흥성의변경고품질발전의길을걸어가고있습니다길림성위성텔레비전길림뉴스연합보도에초심사명명기부흥로정에서분진전문안에서이에대해심층보도를진행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6월23일길림성인대상무위원회보준가효동은조사연구소를인솔해珲春시에서변경촌특색산업을육성장대시켜현역경제의고품질발전의조력에대한전문조사연구를전개했습니다조사연구소는선으로珲春통상구마천자향남산촌에서통상구통관수출입무역변경촌특색산업의발전상황을상세히요해했습니다조사연구소는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통로건설을지속적으로강화하고